0: FM 버스는 리디 스피드 to 스피드로.
1: 아, 네, 뭐, after reaching 5150, 리디 스피드 to 스피드로
0: FM 버스는
1: 향후
0: 레스토리 스티션 리디 스피드 to 스피드로.
1: 那就 cancel reservation and reduce to 390 Japan Airlines.

0: 도쿄 프로치 2파제 607 그리토 스웨이 플라이레벨 1파이트로 인포메이션 2번.
1: 2파제 607 도쿄 프로치 1파이 16 레프트 클레드 바이 어스 1 골프 아라이벌 메인텐 스타르보 150.
0: 스완프 골프 어라이벌 러닝 16 레프트 세븐 업스 러닝.
1: 2파제 607 runway 16 레프트.
0: 아이레스
1: 16 레프트 이스타제 607. Confirm 이스타제 607 엑스펙타레스 즈루 런웨이 16 레프트.
0: A펌 아이레스 블루 런웨이 16 레프트 이스타제 607.
1: 홍콩 샤로 870 컨택트 도쿄 레이더 120 데시모 2.
2: 레이더 120 데시모 2 홍콩 샤로 870 사나람.
1: 사나람.

0: 저 버스킹의 초코 라이너 디센딩 플라네벨 150바이 구립 디센딩 플라네벨 158 인포메이션 브라보
1: T-way 2-4 라이너 조기 아프로치 엑셀트 양키 랑웨이 1-2 레프트 아프로치 가이드 바이아 스완스 골프 라이너
0: 엑셀트 아이렛 양키 러닝 1-6 레프트 아프로치 디센디아 스완스 골프 어라이벌 T-way 2-4 라이너
1: AIPG
2: 5900,
1: this is the maintenance
2: 6000. This is the maintenance 6000, AIPG
1: 5900. Orange Island 120, contact tower 118.35.
3: 118.35, Orange Island 120.
1: Cafe 500, turn lettering 310, this is the maintenance 3000.
4: Turn left heading 310, descend and maintain 3000, Cafe 500.